예수 피의 환호 엠퍼스와 아무노무와 원냐는 너만의 방법이 애주소우 하나님 사이 소아브라바라 원냐 고세아루파 예수 뱅냐는 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Jesus Jesus

0: 그래. 아, 화면 부르. 감사합니다. 아치.
1: Ability OFM radio enemy TA my opinion so nyadofo. Opa so TA ability.